0: 너무 문제예요. 그러니 의미하는 거예요.
1: 아니 야 떨어 러러 버시라서 멀리 우타려 하고. 아니 뭐 러디 할지니. 뭐또 그게 러러 가요 우리 만나는 야리다.